0: 대투 터뜨리기 하고에 대우 어쩌가로 와라이. 우리가 아라비어 거 다워 뒤에 말한 뭐기 뭐?
1: 아, 대비 비기네 대 좋았다 왜 바빠? 오르 비즈네 기대 거 사바티 기대 거 사바티 할 뭐니 야.
0: 예스.
1: 대대가 아마르리 다도 아가마르리 다도 대 보통 대 칼리네 아가마르리 다도 예스. We have our failures. I have my failures, but malakot pa kamaru de ang tato kika kati ng mo tetsua irutita tato karawea.
0: Amen.
1: Amen.
0: Kaya na. No.